0: Hey Kiwi Koreans, it's time to connect with Koe Corner with host McKeon. Right now on RFM, thanks to the support from the Ethnic Community Development Fund.
1: Annyeonghaseyo, Koe Corner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쉽고 재밌게 배워보는 시간, 코이 코너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해요. 저는 진행을 맡은 민경입니다. 오늘도 일상에서 바로 쓸 수 있는 한국어 표현과 흥미로운 한국 이야기들을 나눠볼게요. 한국어가 처음이신 분도 이미 익숙하신 분도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해 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코이 코너 한국어로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볼까요?
2: Hello and welcome to Art 104.4 FM. You are listening to Koe Corner, the show where we learn Korean language and culture in a fun and easy way. I'm your host, Min Kyung. You will be sharing useful Korean expressions and interesting stories from everyday life in Korea. Whether you are completely new to Korean or already familiar with the language, just relax and enjoy the show. Now, let's get started with Koe Corner and take one step closer to Korean together.
1: 혹시 한국 또는 한국어에 관련하여 연락이 필요하시면 이메일 주세요. koecorner@gmail.com 또는 mpkoreantutor@gmail.com입니다. 페이스북 페이지 코이 코너 팔로워 잊지 마세요.
2: If you have any questions about Korean, feel free to contact me, koikona@gmail.com or mpkoreantutor@gmail.com. Also, please don't forget to follow Koi Corner on Facebook page. Just join us for this audio Korean lesson. And let's begin slowly together with Koi Corner. Let's learn Korean. Today we will learn about 한국의 명절 첫 번째 시간입니다. Korean traditional holidays number one. You can listen again on accessmedia.nz or Spotify, you know, Spotify app. And you can find the Koe Corner. So KOWICORNER. Or www.artmedia.org.nz. Okay, now we're going to see 학습 목표, learning objectives.
1: 설날과 추석에 하는 일에 대해 말할 수 있다.
2: Can talk about activities done on Lunar New Year and 추석.
1: 어떤 일을 하는 방법을 아는, 방법을 아는지 묻고 대답할 수 있다.
2: Can ask and answer questions about knowing how to do something. Okay, vocabulary. Vocabulary is very important. If you don't know vocabulary, it will be hard to understand whole conversation. So hopefully you understand this part. Okay,
1: 설날 관련 어휘, Lunar New Year. Lunar New Year, 설날, 음력 1월 1일, Lunar New Year, January 1st on the Lunar calendar. Lunar New Year, 설날, 설날.